0: 나의 켄타를 해서 아가들 마마 그토 덕마 두어 Mesdames et messieurs, une chanson pour toutes les minorités. Quand il ne reste plus que ça,
1: on chante
0: et on danse.